0: 아, 우리 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어. 잠깐이라도 껴안고 싶어.
1: 아무리 힘들어도 보고 싶으면 봐야지. 뭐 어떡해?
2: I keep craving Greek yogurt. I swear I could live off it for the rest of my life.
3: アレルギー あるんだよね。
4: でもそれでハッピーになれるなら食べなきゃ。どうしようもないもんね。編み物してると時間が経つのも忘れちゃう。Then
2: do it, even if you don't have the time. Cause doing what you love makes you feel alive.
1: 난 감정을 못 숨기겠어.
4: 사랑받고 싶다고 말할래. 나라そう言ってみなよ。声に出せずに苦しむよりもその方がマシ。そうでしょ?
3: 夢中になれそうなことを見つけたいの。完全にハマっちゃうような何かを。
0: 사실 나도 찾고 싶어. 미친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믿는 거니까.
4: もう待たないで。 無我夢中になる準備はもう十分。
1: 넌 이미 충분해. 일단 미쳐보는 거야.
0: 번개를 쫓는 거야.
2: Chasing lightning.
3: この音楽に乗って walking するの。 くるくる回って倒れるまで。
2: What are you looking at? It's fun going insane.
0: 그게 뭐라도 자꾸 생각난다면 지금 하는 거야.
4: 감지るままに 素直なのが私たちらしいでしょ?
1: 거기가 어디든 망설이지 말고 뛰어내려.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?
2: Only I can make myself crazy. We can dance under the lightning.